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어제가 24절기의 12번째 절기인 대서입니다. 근더위를 뜻하는 절기인 대서가 되면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시의 윤춘아 씨가 별이 반짝이는 고향의 밤하늘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내 정든 상간마을을 보내드립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산이나 하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리동학 씨는 바다보다는 조잘조잘 흐르는 고향의 시냇물이 더 좋다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불꽃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북상가에 계시는 리미란 씨는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소품 영상 편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밖에 연영성 심양시에서 근무하는 강향금 씨도 외지에서 힘들 때면 어머니 품처럼 푸근한 고향이 그립다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 실장. 첫 번째.

0: 드디. 야.
1: 아이고 이거 그게 어디 광장무양가 그게 어디 광장무양가
0: 아 이게 야 하고 어째 남 정선아 춤춘지 어째 삼아 이끄는 남기려
1: 추는 거마다 만날 연습한다는
0: 게 야 이게 좀 봐야 운도 이래우냐
1: 아이 광장무량이란 게 운도이지 무슨
0: 야 나는 야 내일부터 야 매주나 나가 남 춤 배우겠어
1: 그러지 그러지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추셔 나는 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겠어
0: 아이 가만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게
1: 뭐?
0: 당신 그 맨날 드라마를 본다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나 알고 보
1: 아이고 정말 드라마 제목을지 모르겠습니까?
0: 말해봐
1: 벚꽃새는 운다
0: 아, 그거 나가는 거 봐야
1: 아, 그래?
0: 그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의 이름 하나 딱 말해봐
1: 주요 인물은?
0: 뭐야?
1: 참 시키든가 아니다 참 정말 그 주요 인물을 알아서 뭐할까 뭐 드라마 내용이 나 알면 되지
0: 어서 당신 말이 맞어 그 내용 한번 아 그러게 당신은 그 내용 알기 때문에 그 울매불매 기대했구만
1: 더 많이 있을까
0: 나는 그럴 때 당신 참사 해볼까냐 당신 좀 여기 문제 있는 것 같더라
1: 아이고 누구 비웃기는 무슨 이거 당신 이제 광장무용 이래 추는 거 보면 완전히 나간 사람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야 이모야
1: 예?
0: 뉴스 나올 시간이 됐다
1: 야 좀 무슨 생뚱 같은 또 뉴스일까
0: 아 이놈 이게 저 정치 이식한 게 하나도 없구만 그렇게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보 없이 그렇게 살지
1: 어이구 정치를 그리 잘해서 무슨 욕심이 너무 먹도록 해서 소주장도 못 해본 게 나는 그래도 생산돼서 분여되자 한 달 했거든
0: 어이구 크게 했어 어이구 남이야 크게는 못해도 그래도 이거 저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살아야 되지
1: 우리 로백서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저 시대를 이렇게 따르면 된다 따르면 예. 어?
0: 그럼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알긴 하오?
1: 무슨 시대겠습니까? 경제시대지
0: 그건 옳소 당신 정치 좀 아는 거 말이야
1: 아이고 정치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그저 그저 우리 로백서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게 요게 정치지
0: 옳소 그게 바로 정치 옳소 그건 잘하는 거야 그럼 야 당신 그 텔레비를 보고 나는 운동이나 좀 춤이나 좀
1: 춰야 되겠어 잠깐 못 간다
0: 어째
1: 가지 마시오 오늘은 예 우리 둘이 특수 프로를 봐야 된다
0: 특수 프로를?
1: 예예예
0: 에이구 특수 프로는 당신 없다 봐 나 가야겠다
1: 야 어째 이리 말아야 되나
0: 어째?
1: 아니 늙으면 뭐든 놓지 내 말은 그래서 검상검상 듣는다더구만 그래도 무슨 제새끼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가도 다 당신을 닮아 그렇습니다 에이.
0: 아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내 제일 싫어하는 새끼 말을 또 꺼내면 이래 야 내한테는 야 그런 새끼 없다고 내 말했대 이거
1: 아이고 말을 잘한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오래 끊고 있어 당신 마음은 어디서 편안함까?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독세 문제 있지만 당신도 너무 그 가격한 성격 때문이다 그게.
0: 아 그렇게 말할까 가 자꾸만 내가 어서지 야
1: 이거 봐라.
0: 난 당신 외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난 가를 사람이 되라고 저 음악인이 됐어 그런데 당신은 뭐 야 혼자난 자식처럼냐? 그저 불쌍하다고 내 모르게 가만히 그저 간절히 돈을 그저 푹푹푹푹푹 찌겠었어 가 돈밖에 모르고 산단 말이오 그래서 돈 있을까 어찌겠어 나가서 공부나 해야 하고 그저 술이나 전부 쌈직을 하고 그래 내게 속이 닦겠어 아이 닦겠어
1: 야 말해 당신은 술을 좋아해야 할까? 가도 닮은 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그 새끼 어떻게 불쌍해야 할까? 이거 한참 그저 이미 옆에서 어리고 아프려야 될 나이 그저 그 돈을 버느라 그저 허망 당신한테 맡겨놓고 외국에 간 몇 년 있었으면 나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가를 공부는 제대로 못 시키겠지 속이 내려간다 내려간
0: 아이고 무슨 속이 속 같은 소리하고 나도 무슨 그렇게 안타깝지 않은 사람 말고 나도 안타깝소 그런 일이에요
1: 그대 치우시오 그 나동물 보시오 에휴 그저 아무리 바빠도 그저 그 아들을 에휴 내 정말 그나그네 절반만 해도 당신을 말아야 한다 말아야
0: 아 이거 이제 돈이 좀 작은 애 말하면 이라는 거야 이것 좀 아시지 아이, 그냐? 집집마다 그 교육 방법이 다르단 말이오.
1: 아이고, 그러기 교육 방법이 정확해서 지금 이래고 삼까이. 당신은 그저 그 아들 새끼를 제일 그저 잡칠 줄밖에 모르지. 내 물어보기시오. 당신 학병에 가봤을까, 학병에를?
0: 아이고, 됐어. 그만하겨. 아이고, 그만하겨. 글쎄, 내 그 사랑 표현이 약해서 가 오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정이 없는 그렇게 돌같은 사람은 아니오. 우리 남자든 남자의 눈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이는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란 말이오, 절반. 이거 아옥.
1: 눈물이 절반? 코물은 아니고. 내가 원래 두고서 원래 막 내 집에 또 당신네 시집 와서 무슨 잘못했을까, 얘? 야, 금방 시집 와서 조그만 시집에서 살면서 그도 시부모 모르고 시동생이 그도 시애기 시누이 그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에휴, 나는 정말 이제가 이 말이 때까지 빼빠지게 벌었어. 당시하고 새끼들 다 퍼붓었어, 다 퍼부었다.

0: 당신은 어째습니까? 아이고, 내주만 내 없는 나가니 어찐 거 아이고 다 알아도 말아야 한다 말아야
1: 이게 아이고야 백린기원 여자하고 무슨 가태하겠니? 가태하는 게 내 바보지 무슨 아이고 내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0: 잘못했다는 게 또 소리칩니까?
1: 내야 당신이 내한테 시집 와서야 마음껏 산 거 누구 모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돈 벌라 외국에 가서 그렇게 고사한 거 다 알고 있어. 야 그러니까 내거든 그 당신을 기다릴째고 뭐야.
0: 좀 주장을 하지.
1: 저 어서 당신 그것도 뭐야 그거 저 특산기지 뭐지 그거 빨리 봐. 야 그거 빨리 봐.
0: 얘 무슨 내 좋아하는 프로를 보자 그랬는가 한가? 한가에 전화 와서 오늘 엄마 어떻게 난 어떻게 다 지나갔겠다 야 어떻게
2: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연기씨 한남가에 고조하는 김용준씨가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광씨가 연길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면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3: 아버지.
0: 오 나왔다.
3: 어머니.
0: 이보셔. 우리 한가에 나왔었나.
3: 아니 하셨습니까. 아버지.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혼자 이렇게 쓸쓸히 지내라.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다 보니까 지금이야 비로소 부모님이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잘못했을 때 아버지 나를 막 때리고 큰 소리로 감기 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랄 건 나도 다 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예, 아버지.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효도를 하겠을까. 두 분이 가서 건강도 잘 챙기시오. 내 이 마음은 한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요청 무대에 노래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 아들이 두 분한테 노래를 한다 하고서는 잘 들려주셔. 후에 자주 전화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우리 한가에 애미 들었습니다.
1: 아니 야 이놈아 너는 집에 있을 때 벽에다 모두 하나 칠 줄 모르던 게 그렇게 외국에 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니? 야 이놈아 떡이란 걸 불담은 끝이 없대라 없어 야 빨리 오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옥희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옥희 씨는 뜨거운 여름밤이면 가족들이 단란히 모여앉아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때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시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련한 추억들이 밀려옵니다. 연기시 김철남 씨는
1: 다양의 봄 노래를 들으면
0: 마음은 동년 시절로 돌아가고 고향 땅의 구수한 흙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노래
1: 다양의 봄을 요청해봤습니다.
0: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군순시에 계시는 신경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신경림 씨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는 집앞 마루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더위를 달랬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때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귀향 부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대서가 되면 염소불도 녹아내린다는 말처럼 더위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는 요즘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닐일이 좋고 좋다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리해와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격려와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사랑과 포용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안심과 고마움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놀라운 효과 여러분들께 공유했는데요. 그래요. 어찌 보면 힘들 때는 정확한 충고보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은실 작가님의 글 스스로에게 반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풍경이라는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북방에 계시는 분들도 남방에 계시는 분들도 잘 들었나요? 네. 아, 두 지방에 어울리는 노래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네. 아무튼 서로 이런 자연 풍경은 다르지만 마음의 풍경만은 우리 모두 똑같길 바라봅니다. 네, 따뜻함으로 가득 찬 그런 따뜻한 마음 풍경이길 바라보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은실 작가님의 글입니다. 스스로에게 반하기.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스로에게 반하기 리은실. 몇 년 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볼 생각으로 헬스장을 찾았다. 1년치 회원권만 끊을 생각이었는데 한 트레이너가 다가오더니 체지방 측정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멋모르고 인바디라고 하는 어떤 기계에 올라서서 시키는 대로 누르고 잠자코 있었더니 빼곡한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체지방 수치, 골격근 함량, 내장 지방 면적 등이 적혀 나왔는데 정상치에 미달했거나 초과한 항목들이 몇 개 보였다. 트레이너는 나를 데리고 전신 거울 앞으로 가더니 몇 가지 동작을 시켜봤고 근육량이 미달이며 장기간의 운동 부족으로 어깨도 굽고 골반도 틀어졌다고 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만 생각해왔던 것이다. 체중도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지방도 많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몸이라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몇 년 안 지나 등도 어깨도 굽어져서 아주 못쓰게 될 몸뚱아리가 될 것 같아 서둘러 헬스장에 필라테스 수업을 40시간이나 구매해버렸다. 비슷한 충격은 머리방에 가서도 당했다. 머리 자르러 갔더니 미용사가 세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내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너무 말라 푸석하고 영양가가 없어서 쉽게 끊어진다는 것이다. 제때 영양팩을 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머리카락도 얇아져서 끊어지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다. 머릿속에는 탈모가 진행 중인 몇몇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또 황급히 머리카락에 영양 공급을 해준다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말았다. 전문가의 말이라면 새겨듣게 되는 경우가 어디 뿐인가?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육아 서적이라는 부제를 단 책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간 떨어지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며 엄마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어려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고 커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며 불행은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다고도 한다. 맙소사,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지만 어느 한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놈 궁둥이를 두 번 때렸던 것도 같다. 말을 안 듣고 딴짓에만 여념없는 아들놈에게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사사호를 지른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아예 불행으로 이어진다니 간담이 서늘해진다. 세상이 커다란 거짓말로 여겨질 때가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내 몸매가, 내 건강이 그리 형편없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리 한심한 부모일 리도 없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를 겁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다. 10대, 20대, 30대. 생각해보니 나는 40년을 타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앙과 자기에 대한 비하로 일관해 왔던 것 같다. 그것이 나라는 인간을 더 발전시켜가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와 같은 반성과 조바심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됐다.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는 평범한 수준에도 미치기 어려운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평범한 회사원이다. 부잣집 출신이라는 한 사무실 동료는 얌체 같은 집만 일삼는 여자다. 새치기는 일상이고 남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이냐 먼저 올리는 등 밉살스러운 짓만 한다. 주인공 남자는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입에 거품 물고 그 여자 동료 흉을 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오매에도 바라던 비싼 외제차를 운전해 보게 된다. 친한 형의 차였는데 며칠 동안 그 차를 몰아보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남자는 흡사 부자가 된 듯한 착각으로 며칠 동안 흡족한 기분으로 지낸다. 홀연 그 남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이상 그 얌체 같은 여자 동료가 밉지 않게 된 것이다. 그동안 그 여자가 그렇게 미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자들에게 차이기나 하는 별 볼일 없는 남자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환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뒤로 여자 동료가 여전히 얄미운 짓을 벌려도 일소에 붙일 수 있는 배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빌려서 모는 남의 차를 언젠가는 돌려줘야 했다. 그 배짱 역시 유효기간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연애에서 한번 처참하게 고배를 마신 남자는 다가오는 여자를 피하려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저 여자 역시 자기를 떠날 것

옷이라 질에 짐작하며 남자는 다시 자기 비하를 하고 남들을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한번 남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암 치료 중인 소꿉친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서 벌어놓은 사업을 포기한다. 거래업체를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하필이면 그 친구가 위독해졌고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래는 물 건너갔고 친구는 그 남자의 손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 이후로 말이 많고 원망도 많았던 남자는 과묵해진다. 친구들이 왜 갑자기 성숙한 척이냐, 그 사업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묻지만 남자는 침묵한다. 남자는 담담히 웃으며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자기는 자신이 멋있어 죽겠다고 말한다. 사업은 망했고 그로 인해 빚을 떠안게 되며 그 빚 갚기에 1년 넘게 죽어라 이래야 했지만 남자는 스스로가 멋지다고 한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남자가 다시는 얌체 같은 여자 동료에게 화 같은 건 안 내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라고 감히 확신해 본다.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자기 비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추앙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다. 인정을 뛰어넘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자신에게 반해야만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게 반할 수 없다. 그저 편히 있어도 되는데 본능이 내키는 대로 선택했을 법도 한데 그 순간 조금 거룩한 선택을 한 나여야만 반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30대 여성이 알아둬야 할 상식.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준다. 그 기한에 못해내면 빚이라도 받아낼 듯 쫓아오며 초조함을 안겨준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때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반해야 한다. 누워서 더위 누나 보며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툭 털고 일어나 체육장으로 가서 30분이나 뛴 자신에게 작정하고 떨쳐입고 나선 새바지에 커피를 엎지른 커피숍의 신입 아르바이트생에게 짜증어린 표정을 보였을 법도 한데 제법 의젓하고 너그럽게 괜찮다며 그 어린 여자아이를 안심시켜준 자신에게 가끔 반한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헬스 트레이너는 여전히 나를 보면 호들갑을 떤다. 봐요, 며칠 운동을 쉬었더니 바로 거북목이 됐잖아요. 또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죠? 골반 틀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이런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하고 그냥 그날 해야 할 운동을 할 뿐이다. 그저 무거워진 몸이 끌고 그곳까지 가서 몸이 건조하게 아령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뿐이다. 인자하고 자애롭지만 이성적이고 단호한 엄마를 언제나 꿈꾼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가끔 무너지고 가끔 화를 내고 또 가끔 후회를 한다. 그러나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인다. 팔순이 오라지 않은 엄마는 가끔 다 나만큼 애 키우라고 해라 라고 배짱을 부리신다. 그것은 많이 부족한 엄마라는 후회 끝에 부려보는 무모한 배짱이시다. 정말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다. 그곳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엄마로 만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받

작가님의 글 스스로에게 반하기. 네, 연변 여성 잡지의 수다의 정석 리은실 코너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가끔 자신에게 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은 시간 노래 몇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80 인생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된 일이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게 일상인데 2, 3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어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나의 신경통을 고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잠옷을 입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운동하려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맨손 체조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축과 이완, 양지와 음지, 그리고 상승과 하강, 썰물과 밀물 같은 상반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고 모든 생명의 활동이 작동됩니다. 네, 스트레칭은 경직되었던 몸의 세포를 순환시키는 간단한 건강법이겠죠. 네, 아무튼 피곤을 느낀다 싶을 때면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겠죠. 하다못해 기지개라도 한번 하면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더라도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양란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은 드디어 5일 근무를 마치고 휴가를 나가는 날이다. 한 주 내내 집안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두 어린애를 돌보는 일을 한다. 어린애를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일과는 이러하다. 저녁 5시면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외출복을 벗기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나면 이미 밤은 깊어간다. 아이가 잠들어도 나는 푹 자면 안 된다. 아이의 기저귀를 바꿔주기 위해 자다가도 깨어나야 한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잘 자지 못하니 기억력이 나빠지고 정신이 흐리멍텅해난다.

이튿날 아침 8시 저에 일어나 아침을 먹이고 따라다니며 옷을 입히고 필수품을 챙겨 가방에 넣어주고 9시가 되어 문 밖에 내보내고 나면 그 순간부터 하고 나온다. 아침이면 전쟁이나 다름없다. 한숨을 돌릴 시간도 별로 없이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애를 봐야 한다. 하여 아침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을 때가 적다.

일요일 오후 5시에 출근해 돌아오는 금요일 퇴근 시간까지 내내 집에서만 지내야 한다. 드디어 문 밖에 나서니 가슴이 벅차도록 밀려오는 자연의 청신한 공기가 나를 감동시킨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서한 이 순간이 너무 고마웠다. 거리를 지나가는 아직은 겨울옷 차림인 행인들과 달리는 차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자유의 하늘과 봄을 연출하려는 대지의 기상. 까치는 라목에 앉아 까만 꽁지를 달싹달싹하며 깍깍 운다. 활기찬 세상이다. 마음이 설레기까지 한다. 누가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갖고 그래 라고 한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뭐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감수가 특별하지? 그러니 효식이 주는 특별한 의미일 것이다.

주말 휴식일은 월요일 첫 출근하는 날부터 손꼽아 기다려지고 이날이 되면 꿀을 먹은 듯 달콤해 난다. 나에게 휴식은 이렇듯 소중한 하루인 것이다.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려다 말고 청신한 공기에 매료되어 심호흡하며 무작정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로선을 바꿔 마트에 가고 싶어 길을 따라 걸었다. 한 주 동안 답답했던 마음과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겸 쇼핑도 할 겸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다가 한 주 동안 잘 견디고 지탱해준 내 몸에 대접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건너라니 기분이 날아갈 듯 상큼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좋은 기분이었다. 한 줄기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걸 한참 동안 지켜봤다. 공원을 지나며 나는 깜짝 놀랐다. 저만치 보이는 연못가에 개나리인지 영춘화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꽃이 피어 있었다. 설마 하면서 다가갔더니 노란 꽃 여섯 송이가 보란 듯이 피어 오가는 길손을 부르고 있었다. 너무 뜻밖이라 한참을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이 어여쁜 꽃을 어찌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까?

겨울을 지나 봄의 길목에서 꽃을 피워 반겨주는 영춘호 앞에서 어찌 감동이 없으며 기쁨이 없으랴. 잎이 나오기 전 꽃이 먼저 피는 것이 영춘호의 특유랍니다. 외로운 겨울은 지나 봄은 오겠지만 이렇게 빨리 영춘화가 전해줄 줄이야. 나는 이 예쁜 꽃을 핸드폰에 담고 또 담았다. 뜻밖의 내님을 만난 듯 너무 기뻤다. 어린애들 마냥 콧노래가 나왔다. 연못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듯 작년에 황홀하게 피었던 연꽃은 보이지 않고 그 속대만 남아 멋중에 걷게 서서 애잔한 추억을 부르며 자리 지킴하고 있었다. 그 속에 물놀이 한 마리가 먹을 빼들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쓸쓸해났다. 사람이 다가가니 저흉물인 줄 알았던 물놀이가 글쎄 푸드득하며 날아올라 목가에 앙상한 나무에 앉았다. 이제 멀지 않아 이쁜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인생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줍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용기와 다시 일어설 힘을 전해줍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종로 설린호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특별교향악 콘서트가 일전 할빈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70분간의 음악축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급 예술 자원을 집결해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 크리보샵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트베리주 모범주립 레메셰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오중주 현악단, 할빈 교향악단 등 3대 악단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대장으로 구성돼 차례로 전개됐습니다. 제1장 역사의 메아리, 설린의 오랜 평화는 두 나라의 산과물로 이어지고 민심이 통하는 전통적 우위를 내찬했고, 제2장 예술의 운율 교류 문명에 공감해서는 중로 양국의 고전 곡목을 교차적으로 연주해 중로 인문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특색과 빛나는 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시대의 화음 동행해 멀리 나아가자는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의 대국에 기초해 양국이 손잡고 나아가며 협력해 윈윈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곡목 편성에 있어서 콘서트는 대등한 존중과 문명 상호 감상이라는 설계 리념을 견지했습니다. 서두는 러시아 측 고전 곡목인 명절 서곡을 선정해 러시아 음악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고, 종장은 중국 대표적 작품 홍기송을 연주해 중국 문화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을 교량으로 삼아 두 나라의 설린우호와 진실한 상호 신뢰의 깊은 우위를 보여주었으며, 예술의 독특한 힘으로 중로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으로 발행했습니다. 할빈시는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국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됐고, 이춘은 중점 관광 도시로, 마카는 특색 관광지로, 야부리는 빙설 관광 리조트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현대 관광업 체계가 더욱 완비돼 관광강국 건설이 현저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업의 기간산업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내수 확대, 취업 촉진, 시장 활성화의 역할이 더욱 발휘되며 관광 및 관련 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 공공서비스 체계가 끊임없이 개선돼 대중의 관광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전망입니다. 계획은 지역 간 관광의 협력 연동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관광의 협동 발전을 촉진하며 해양 관광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 천진, 할빈 등 관광 허브 도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승덕, 진황도, 이춘, 소주 등 중점 관광 도시의 종합적인 견인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숭례, 평교, 마카, 상숙 등 특색 관광지의 차별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품질 관광 공급을 풍부히 하는 측면에서 계획은 빙설 관광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내려 빙설 관광 산업의 협동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북성 숭례,

청룡강성 야부리 등이 빙설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집약적 발전을 장려해 종합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빙설 관광 리조트가 단일 계절 운영에서 사계절 운영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계획은 대외 및 향항 오문 대만과의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배치를 내렸으며 입국 관광 전 과정의 편의화 조치를 더욱 완비하고 전방위적으로 입국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계획은 입국 관광 촉진 계획에서 북경, 천진, 할빈 등을 거점으로 입국 관광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입국 관광 중점 도시를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여름 7월 연장 영업하는 야시장 상권부터 변경통상구 미식장터, 농촌마을축구대회의 뜨거운 경기장까지 흑룡강 전역에서 야간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할빈 상권은 영업시간 연장 정책으로 야간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로의 상가 남강점은 영업 마감 시간을 자정 24시까지 연장했으며 30여 개 음식 브랜드에서 심야 세트 메뉴, 한정 할인과 학생 할인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영업 연장 이후 매장 야간 시간 1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늘었고 음식 매장 전체 매출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600여 메터 떨어진 화원가 역사문화거리에는 100년 역사를 간직한 러시아식 노란색 건물들이 벚꽃풍 조명 속에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든 이후 일평균 방문객이 약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할빈 야간 경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할빈 평방구에 위치한 옛 무역 야시장에 방문객이 대거 찾아듭니다. 1939년 조성된 이 상권은 올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300개의 로점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상시로 무형문화 유산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문화 행사를 24회나 개최했습니다. 무원시 조개껍질 모래사장 캠핑장은 올여름 바비큐 뷔페 파티를 선보여 미식, 공연과 모래사장 휴식을 결합해 미각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시킵니다. 스포츠 경기도 야간 경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뜨거운 열정, 축구의 꿈 지편 2026 아름다운 향촌 축구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편현은 마을 축구 대회 브랜드를 활용해 여름 문화 관광,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행사를 동시 개최하며 경기장의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밖에 흑하시 애휘구 제11회 쿠무르 축제 현장에서는 초원 일렉트로닉 음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다우르족 전통 루리글루무 춤을 함께 추며 웃음소리 속에서 민족 간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중로 양국의 상호 무비자 정책이 연장되면서 양국 인민의 여행 열기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소통 무장의 업무 간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자체로 개발해 빙령지역 앱을 출시했는데 이 앱은 시중의 일반적인 번역 프로그램과 달리 소비자 권리 보호, 문화 관광 체험, 국경 간 무역 등 분야에 400여 개의 전문 용어가 내장돼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성 시장감독, 상가 운영, 외국인 소비 등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겁아우로우, 중앙대가와 같은 현지 특색 단어를 전부 포함시켜 더욱 실용적이고 정확한 번역과 표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흑룡강성 특색 관광 상품 대회 및 제4회 흑룡강 선물 선발 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내 관광상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규격, 가장 넓은 범위,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연례 행사인 이번 대회에는 성내 13개 지구와 시의 우수한 관광상품, 문화 아이템,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이 총동원됐습니다. 출품된 상품들은 자연 생태 자원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요소를 깊이 있게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흑룡강의 지역 특색과 장인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상 상품들은 흑룡강 선물이라는 성급 홍보 체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가 일전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연인원 40만 명 이상의 현장 관람객과 전 세계 177개의 바이어 단체가 모였습니다. 구매 의향 금액은 약 203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4번째 시간입니다. 화자는 안폼 내 무리한테 끌려 왕관장을 나온 뒤 길에서 나귀가 들까불고 그들에게 줄곧 매까지 맞으며 시달림을 받다 나니 병이 한결 위중해졌다. 안폼과 그 무리들은 또 화자를 때리며 남자가 누군가를 따졌으나 화자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아서 안폼은 더욱 악이 받쳐 깨끗거렸다. 마을 간부들은 내막은 잘 모르나 그 지주집이 매우 악독하고 완고하며 또한 화자는 왕관장이 간부인데 그대로 있다간 꼭 무슨 일을 칠 것 같아 그 멋을 높아와 그 무리 몇을 잡아가두고 부녀 회장은 이른 새벽에 구로 달려왔었다. 덕성이는 사건이 간단치 않은 것을 보고 어머니와 부녀 회장을 데리고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 강녕 선인네들을 찾아갔다. 모두들 곧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어머니와 부녀 회장도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까지 하였다. 구에서는 재빨리 결론을 내렸다. 점심을 먹은 후 덕성이는 그 부녀 회장과 산 남마을로 떠나고 수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4월에 잡아들자 산과 들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란 비단 같은 어린 싹들이 가볍게 물결친다. 대기 속에는 촉촉하고 청신한 향기가 차고 넘쳤다. 모래바닥으로 된 시냇물이 굽이굽이 산기슭을 에돌아 졸졸 흘러가고 있었다. 꽃무늬 같은 잔물결이 이는 맑은 물 속에는 작은 고기들이 떼를 지어 여리저리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저녁볕을 받으며 물속에 거꾸로 비친 새파란 포도나무는 마치도 천진한 아이가 즐거운 춤을 추듯이 바람과 잔파도에 따라 넘실거리고 있었다. 넓은 들에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삶과 유쾌한 기분이 흘러넘치고 아름다운 빛발이 아롱졌다. 모녀는 시냇가 잔디밭에 앉아서 다리심을 하였다. 수연이는 흰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고 나서 어머니에게 수건을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일이 제대로 풀린 기쁨에 잠겨 피로도 아픔도 오지럼증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올 때만 해도 그는 푸른 산과 맑은 물, 파란 싹들을 전혀 눈여겨보았다.

0: 얼렴을 못하였지만 지금은 강물 속에서 꼬리치는 작은 물고기들, 지연은 풀밭 속에 숨어있는 방금 피어난 한떨기 수소나마저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고 즐거웠다. 어머니는 수연이가 넘겨주는 수건을 받아들고 큰 딸을 주시해 보았다. 그가 이렇게 딸을 자세히 본 일은 매우 드물었다. 몇 년 만에 아마 처음일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딸이 자기와 멀어졌다고 생각되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딸의 얼굴만 보아도 애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진중한 어른의 표정이었다. 다만 깜빡거리는 큰 눈만이 동굴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어렴풋이 천진한 티를 나타내고 있었다. 저녁에 경림이는 간부회의가 끝나자 급급히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단지 회의에서 받은 상급의 비판과 수연이의 진지한 설복으로 하여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 다툼 후 인차 자기가 너무나도 조폭하고 무례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그때 격분한 모습을 보고 놈들의 악형에 못쓰게 된 그의 몸과 줄곧 사업에서 열성적이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를 동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옳게 처리했다고 믿었고 어머니는 마음이 너그럽고 감정을 너무 중히 여기기에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관심하는 마음에서 그는 점심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이 응당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죄하고 그에게 사리를 따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 집에 들어섰을 때는 두 아이만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에게 물어서야 어머니가 구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다. 수자는 또 그에게 어머니가 화자 고모의 일 때문에 온 밤 잠을 못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경기민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는 왜 화자 일에 이토록 발벗고 나서는가? 그렇게도 몸이 허약한 그가 무엇 때문에 아이들마저 집에 남겨두고 상과령을 토파 다니는 것일까? 그래, 이 모든 것이 결코 화자가 그의 가까운 친척이고 러기는 그의 남편을 구원해 준 은인이기 때문이겠는가? 경기민은 생각해 볼수록 자신의 처사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특히 어머니가 고생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양심에 캥기지 않을 수 있나 하고 질문하던 그 말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 당시에는 홧김에 그 말뜻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볼수록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어머니는 순박한 양심에 비추어 일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자기는 공산당원으로서 아직도 봉건사회의 낡은 윤리만 알고 공산당원의 양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양심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경기미가 문에 들어서고 보니 집안은 조용하였다.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구들가에 다가갔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얼굴을 안쪽으로 향해 누워있었다. 누런 불빛이 그의 잿빛 속에 흰색이 섞인 헝클어진 머리칼과 가늘게 떨고 있는 몸을 비춰주고 있었다. 경림의 눈은 불시에 축축해졌다.
1: 저 아주머니.
2: 누구야?
0: 몸을 일으킨 어머니는 천장이 온 것을 보고 급히 일어나 앉으려 하였다.
1: 누워 계십시오.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를 보러 왔어요.
0: 어머니는 기어이 일어나 앉았다. 아픔이 그의 가슴을 후비고 있다는 것이 명료하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다.
2: 어서 앉게.
1: 아, 네.
2: 경희 동생, 난 일 없네. 그래서 좀 지쳐서 누워 있었을 따름이야. 수자야.
0: 어머니는 아랫방에 대고 소리쳐 불렀다.
2: 빨리 아저씨에게 물을 부어 다드려.
1: 아니, 그만둬요. 수자야, 내려오지 말거라.
0: 경림은 구들에 걸터앉아 이윽도록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서 매우 괴롭게 한숨을 지었다.
1: 아주머니, 다 저의 잘못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2: 여보게, 그런 말은 말게. 사실 나도 잘못했지. 화가 났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쏟아 나왔으니 자네가 어떻게 견디겠나.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됐네. 일은 지나갔으니 그만이지.
1: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0: 어머니는 아픔으로 하여 헉헉 느끼며 찬바람을 마셨다. 경림은 더욱 감동되었다.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그렇게도 모욕하고 비꼬는 말까지 하였건만 어머니는 자기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다. 경림이는 흥분되어 말하였다.
1: 아주머니, 이번에 전 정말 큰 교훈을 찾았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한 것 같이 일을 하려면 가는 곳마다 양심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보아야 해요. 욱하다가는 쉽사리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2: 나 같은 로파가 뭘 알겠나.
0: 어머니는 머리를 벽에 기대고 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2: 난 그저 사람이란 다 마음이 있으니 다른 사람 마음을 제 마음에 비춰보고 무슨 일에 부닥쳐도 다른 사람의 처지도 생각하고 그들의 일을 제 몸에 옮겨놓고 비기면서 어떻게 해야 옳은가를 따져야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따름이네. 난 그저 공산당의 정책은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정책이라고 믿고 있네. 만약 좋은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마음 놓고 해나가도 잘못이 없을 걸세. 여보게 경림이.
1: 네.
2: 그렇지 않나?
1: 그래요. 그렇지요. 아주머니, 이번에 저는 정말 무슨 일에 부닥치든 앞뒤를 잘 재어보아야지. 캐캐 묵은 도덕 눈에 매달리고 외곳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똑똑히 알았어요.
0: 경림은 일어섰다.
1: 내일 군중대회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로기에게 잘못을 사죄하겠어요. 그리고 또 군중들에게 낙후한 봉건 사상을 뿌리 뽑아치우고 끝까지 좋은 사람들 위한 일을 두둔해 나서라고 말하겠어요.

0: 100번이라도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그런 말 말게.
2: 어머니는 급히 말을 가로챘다.
1: 이건 다 공산당의 덕택이야. 나같이 한낱 늙은 노파에게 무슨 큰 힘이 있다고.
2: 아주머니,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화자도 감격하여 부탁하였다.
1: 좋아. 내가요, 깜찍한 계집애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지. 얘는 해방 후에 태어났고 공산당 팔로군이 없었으면 살지도 못했지. 오라, 해방. 해방이라고 부르자꾸나. 어? 얘도 커서 공산당을 따라 지애비애미 같이 고생한 사람들 해방시키도록 말이야. 어?
2: 로기는 감격하여 딸애를 머리 위에 높이 축혀들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0: 야, 해방! 해방! 정말 해방됐구나!
2: 외손녀가 조금 크자 넷째 할아버지는 늘 그를 안고 길가에 큰 도루에 높이 올라서서 수염으로 애의 보드라운 작은 얼굴을 쓸어주었다. 아이가 따끔거려서 그의 수염을 마구 잡아뜯으면 로인의 주름살이 가득 패인 얼굴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 익살꾸러기 젊은 총각 몇이 그것을 보고 일부러 놀려주었다.
3: 할아버지, 그까지 계집애가 무슨 쓸모 있겠어요?
2: 넷째 할아버지는 도리어 이전에 자기 입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이 말을 들은 척도 않고 긍지에 차서 반박하였다.
4: 쌩 불러가라. 우리 손녀가 이제 크면 너들 사내 녀석들을 찜쪄먹을 거다.

0: 엄마, 이거 봐. 거미, 거미야.
1: 덕견이가 소리치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급히 구들 한 끝으로 기어갔다. 그는 가는 실을 토하며 벽을 따라 내려오는 작은 거미를 조심스레 잡아 두 손에 받쳐들고 어머니 앞에 가져왔다.
0: 오, 어? 봐, 엄마. 아직도 실을 토하고 있어. 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녁 거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침 거미는 재산을 가져다 준다고 해. 엄마, 그렇지?
2: 그래, 그렇단다.
1: 어머니는 흥미를 가지고 떠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웃었다.
2: 지금은 저녁이니 꼭 좋은 소식을 알리러 왔을 게다.
0: 오라, 맞아요. 여기에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1: 득견이는 더욱 방글거리며 좋아서 두 손으로 거미를 못 달아나게 감싸쥐었다. 어머니는 내키는 대로 맞장구 쳐줬다.
2: 아마도 내 형이나 누나가 집에 오려나 보다.
3: 어머니는 아직도 미신을 믿어요?
1: 수자는 솥에서 밥을 한 그릇 퍼들고 구두에 올라오며 어머니에겐 퉁을 주고 동생에게도 빈잔을 준다.
3: 너는 아동단원이라는 게 그런 허튼 소리를 믿고 다녀?
0: 응? 지금은 회의 중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야. 넌 단장이지만 날 간섭 못해.
1: 드라마 숨바귀꽃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청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어제가 24절기의 12번째 절기인 대서입니다. 근더위를 뜻하는 절기인 대서가 되면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연길시의 윤춘아 씨가 별이 반짝이는 고향의 밤하늘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내 정든 상간마을을 보내드립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산이나 하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리동학 씨는 바다보다는 조잘조잘 흐르는 고향의 시냇물이 더 좋다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불꽃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복상가에 계시는 리미란 씨는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소품 영상 편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밖에 연영성 심양시에서 근무하는 강향금 씨도

만난 무슨 광장물 연수한다는 게 아이고 우리 눈에 쓸까. 첫 번째

0: 그지? 야?
1: 아이고 이거 그게 어디 광장무양가 그게 어디 광장무양가
0: 아 이게 야 하고 어째 남 정선아 춤춘지 어째 자만 이끄노 남기로
1: 춤추는 거마다 만날 연습한다는 게
0: 야 이게 좀 봐야 운도이래 그냥
1: 아이 광장무양이란 게 운도이지 무슨
0: 야 나는 야 내일부터 야 내일 전화 나가 남춤 배우겠어
1: 그러지 그러지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추셔 나는 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겠어
0: 아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게요
1: 뭐?
0: 당신 그 맨날 드라마를 본다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나 알고 보
1: 아이고 정말 드라마 제목을 제 모르겠습니까?
0: 말해봐
1: 아이고 벚꽃에는 운다
0: 오, 오. 아, 그거는 아는 거 봐야
1: 아, 쟤꾸 그래?
0: 그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의 그 이름 하나 딱 말해봐
1: 주요 인물?
0: 뭐야?
1: 참으시겠던가 아니다 참 응. 에이 정말 아이 그 주요 인물을 알아서 뭐할까 뭐 드라마 내용이 나 알면 되지
0: 어서 당신 말이 맞어 그 내용 알면 돼 아 그러게 당신은 그 내용 알기 때문에 그 울매불매 기랬구만
1: 더 많이 있을까
0: 나는 그럴 때 당신 참 잘 해볼까냐 당신 좀 여기 문제 있는 것 같더라
1: 아이고 누구기 비웃기는 무슨 이거 당신 이제 광장무용 이렇게 추는 거 보면 완전히 나간 사람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야 이모야
1: 예?
0: 뉴스 나올 시간이 됐다
1: 야 좀 무슨 생뚜 같은 또 뉴스일까
0: 아 이놈 이게 저 정치 이식한 게 하나도 없구만 그렇게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보에 없이 그렇게 살지
1: 어이구 정치를 그리 잘해서 무슨 욕심이 너무 먹도록 해서 소조장도 못 해본 게 나는 그래도 생산돼서 분여대자 한 달 했거든
0: 어이구 크게 했어 어이구 난이야 크게는 못해도 그래도 이거 저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살아야 되지
1: 우리 로백서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저 시대를 이렇게 따르면 된다 따르면 예.
0: 그럼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알긴 하오?
1: 무슨 시대겠습니까? 경제시대지
0: 그건 옳소 당신 정치 좀 아는 거 말이야
1: 아이고 정치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그저 그저 우리 로백서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게 요게 정치지
0: 옳소 그게 바로 정치 옳소 그건 잘하는 거야 그럼 야 당신 그 텔레비를 보고 나는 가 운동이나 가 좀 춤이나 좀
1: 쳐야 되겠어 잠깐 못 간다
0: 어때
1: 가지 마시오 오늘은 예 우리 둘이 특수 프로를 봐야 돼.
0: 특수 프로를?
1: 예, 예, 예.
0: 에이구, 특수 프로는 당신 없다. 나 가겠다.
1: 야, 어째 이리 말아야 되나?
0: 어째?
1: 아니, 늙으면 뭐든 놓치네 말은 그래서 검상검상 듣는다더구만. 에휴, 그래도 무슨 제새끼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가도 다 당신을 닮아 그렇습니다. 에이.
0: 아, 무슨 일이라고? 야, 이거 내 제일 싫어하는 새끼 말을 또 꺼내면 이래요, 야. 내한테는 야, 그런 새끼 없다고 내 말했대요.
1: 아이고, 말을 잘한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오래 끊고 있어. 당신 마음은 어디서 편안합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독성 문제 있지만은 당신도 너무 그 가격한 성격 때문이다. 그게.
0: 아 그렇게 말할까? 가 자꾸만 내가 없어지. 야,
1: 이거 봐라.
0: 난 당신 외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난 가를 사람이 되라고 저 음악인이 됐어. 그런데 당신은 뭐? 야? 혼자난 자식처럼냐? 그저 불쌍하다고 내 모르게 가만히 그저 간절히 돈을 그저 푹푹푹푹푹 찍어뒀으니 가 돈밖에 모르고 산단 말이오 그래서 돈 있으니까 어떻겠어 나가서 공부나 해야하고 그저 술이나 참고 쌈 찍으려고 그래 내게 속이 닦겠어 아이 닦겠어
1: 야 말해 당신은 술을 참...

0: 삼가 가도 닮은 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그 새끼 어떻게 불쌍해 암가. 이거 한참 그저 이미 옆에서 어리고 아프려야 될 나이 그저 그 돈을 버느라 그저 허망 당신한테 맺게 놓고 외국에 간 몇 년 있었습니다. 이거 나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가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고 속이 내려간다 내려간.
1: 속 같은 소리하고 나도 무슨 그렇게 안타깝지 않은 사람 말 나도 안타깝소 그런 일에.
0: 그대 치우셔. 그 나동물 보셔. 에휴. 그저 아무리 바빠도 그저 그 아들을. 에휴. 내 정말 그나그네 절반만 해도 당신을 말아야 한다 말아야.
1: 아 이거 이제 돈이 좀 나그네 말하면 이라는 거야 이것 좀 아시지. 아이 그야 집집마다 그 교육 방법이 다르단 말이오.
0: 그러기 교육 방법이 정확해서 지금 이래고 삼까이. 당신은 그저 그 아들 새끼를 제일 그저 잡칠 줄밖에 모르지. 내 물어보기시오. 당신 학병에 가봤습니까 학병에로?
1: 아야야 됐어 그만하겨 아이고 그만하겨. 글쎄 내 그 사랑 표현이 약해서 가 오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정이 없는 그렇게 돌 같은 사람은 아니오. 우리 남자든 남자의 눈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이는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란 말이오 절반. 이거 아오
0: 눈물이 절반 코물은 아이고 내 원래 두 번서 원래 내 이 집에 또 당신 내 시집 와서 무슨 거 잘못했을까 얘? 야, 금방 시집 와서 조그만 시집에서 살면서 그도 시부 모르 모시고 시동생인 그도 시애기 시누이 그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에휴, 나는 정말 이제가 이 말이 때까지 빼빠지게 벌었어. 그도 당시하고 새끼들 다 퍼붓었어, 다 퍼부었다. 근데 당신은 어쨌습니까? 아이고 내지만 내 없는 나간에 어찐 거 아이고 다 알아도 말아야 한다 말아야.
1: 이게 아이고야 백내기 온 여자하고 무슨 같이 하겠니? 같이 하는 게 내 바보지 무슨. 아이고야 내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0: 잘못했다는 게 또 소리침까?
1: 내야 당신이 내한테 시집 와서야 마음껏 산 거 누구 모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돈 벌라 외국에 가서 그렇게 고사한 거 다 알고 있어. 야 그러니까 내 이때 그전 그 당신을 기다릴지 그 뭐야.
0: 좀 지적을 하지.
1: 저 당신 그저 뭐 그 특산기지 뭔지 그거 빨리 봐. 야 그거 빨리 봐.
0: 얘 무슨 내 좋아하는 프로를 보자 그랬는가 한가? 한가에 전화 와서 오늘 엄마 어떻게 난 어떻게 다 지나갔겠다 야 어떻게니?
2: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뭐, 연기시 한남가에 고소하는 임용준 씨가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0: 지나갔겠다.
2: 계속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광 씨가 연길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면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3: 아버지.
0: 오 나왔다.
3: 어머니.
0: 이 보셔. 우리 한가에 나왔습니다.
3: 아니 하셨습니까? 아버지.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외국에 있으면서 혼자 이렇게 쓸쓸히 지내다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다 보니까 지금이야 비로소 부모님이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잘못했을 때 아버지 나를 막 때리고 큰 소리로 욕한 게 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 건 나도 다 안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이 아버지.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효도를 하겠을까. 두 분이 가서 건강도 잘 챙기시오. 내 이 마음은 한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요청 무대 노래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 아들이 두 분한테 노래를 한다 하고서 잘 들려주시오. 후에 자주 전화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우리 한과에, 우리 한과에 애미 들었습니다. 누기 자식이라니.
4: 아니, 야, 이놈아. 너는 집에 있을 때 벽에다 모다 하나 칠 줄 모르던 게 그렇게 외국에 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니? 야, 이놈아. 떡이란 걸 불담은 끝이 없대라 없어. 야, 빨리 오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옥희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옥희 씨는 뜨거운 여름밤이면 가족들이 단란히 모여 앉아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때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시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해변의 아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련한 추억들이 밀려옵니다. 연기씨 김철남 씨는 타향의 봄 노래를 들으면 마음은 동년 시절로 돌아가고 고향 땅의 구수한 흙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노래 타향의 봄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혼순시에게 지낸 신경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신경림 씨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는 집안 마루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더위를 달랬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때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난다면서 노래 귀향 부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대서가 되면 염소불도 녹아내린다는 말처럼 더위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는 요즘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닐리리 좋고 좋다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시각적인 경험이 말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 그 기원을 상상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은혜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몸이 약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성격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했지만 깊은 사유를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책에서 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노인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노인의 말을 귀찮게 여겼고 그가 마을에 와도 일부러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그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이 드리운 이곳에서 사람들은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늘만을 보고 그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벗어나 그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속 깊이 뻗어가는지를 봐라.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는지를 보고 나무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그 뿌리와 주변의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가지를 뻗어가며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말로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은 단순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종종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수학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공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경험을 통해 실체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100번 듣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보는 것은 그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민속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얻은 경험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훈을 남깁니다. 보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듣기와 보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깊이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소리나 문장이 아니라 감각과 기분, 반복되는 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몸이 보내주는 건강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감각을 다시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참는 법과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왔고 그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피곤함을 느껴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넘기고 불편함이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작은 신호를 통해 이미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잠시라도 현재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어깨나 목 주변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몸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몸의 신호는 즉각적인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전에는 괜찮았던 환경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 역시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언어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금방 회복하고 누군가는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익숙한 상태가 무엇인지 평소의 리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의 몸 감각과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점점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다그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과 경험을 담고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몸의 신호를 다르게 듣게 됩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이유를 알아보려는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몸과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몸의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신호를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중요한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해지면 곧바로 그 상태를 없애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의 신호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식과 환경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소화가 불편하거나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몸이 무언가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빠른 해결책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몸은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은 무엇이고 이 느낌은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규정하려 하면 오히려 몸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교과서처럼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패턴과 감정의 변화,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을 통해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은 분석이라기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태도가 몸과의 소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몸의 신호는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긴장이나 억눌린 감정은 특정 부위의 불편함이나 습관적인 통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쌓아온 경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몸의 반응을 더 이상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써 견뎌온 시간을 알아차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불편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상 쉬지 못하거나 무리를 피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할 때조차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알고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이후의 회복을 위한 시간도 의식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완벽한 보호를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받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몸의 신호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감각이 점차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인지,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진 결과인지, 혹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몸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신호를 해석하는 데 능숙해질수록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알고 내게 필요한 속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두 번째 단계이며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길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는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로 반영하려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는 결심이 아니라 작은 조율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 반드시 모든 일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날의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응답한다는 것은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를 따르다 보면 삶이 흐트러질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계속 밀어붙일 때 오히려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며 관계에서도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반면 몸의 신호를 기준 삼아 선택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들고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호에 응답하는 태도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시해온 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쉬어도 되는지 이 정도 불편함은 참아야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숨이 편안한지 긴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선택이 나를 더 지치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림을 원합니다. 또한 몸의 신호에 응답하는 과정은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의 감각을 뒤로 미뤄왔던 분일수록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경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내 상태를 느낄 수 있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은 삶 전반에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히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 감정과 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통제하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나의 삶을 함께 겪어온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훨씬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달라고 조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무리하지 않고 더 늦어지지 않으며 내게 맞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여정의 끝이자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도 행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어린이 홀로 고속철도 탑승 공략이라는 게시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블로그는 승차권 예매 단계에서 아이를 혼자 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종점 승객 예약을 신청하면 전과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일부는 부모 신분으로 아이의 독립성을 미리 키우는 좋은 기회라며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공력 속 이른바 비법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리면에는 어떤 안전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철도 아동 승차권은 아동이 반드시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공력들은 완벽 가이드, 직접 테스트 성공 등의 문구와 함께 상세한 실행 단계와 성공 사례 스크린샷을 내세워 많은 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아동이 혼자서 고속철도를 탈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승차권 예매 절차에서 만 6살 이상 14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철도 12306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동 승차권 구매 방법의 경우 현재 아이가 만 6살 이상 만 14살 미만인 경우 아동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성인 승객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해당 성인이 소지한 승차권의 도착역과 동일해야 한다. 오프라인 창구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철도 료객 운송 규정에서도 아동 할인 승차권의 승차 날짜, 열차 번호, 좌석 등급은 동행하는 성인이 소지한 승차권과 동일해야 하며 그 도착역은 네, 성인의 승차권 도착역보다 멀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철도 아동 승차권이 제도적으로 아동이 반드시 성인과 동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교정 내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를 위해 철도 종점 승객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승차 시 직원이 전 과정에서 돌봐주고 도착역에서 기차역에 인계하여 전 과정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네, 하지만 이 조장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네, 철도 12306 고객센터는 철도 시스템의 종점 승객 예약 서비스는 명확한 적용 범위가 있는 바 주로 연령, 행동, 신체 상태 등 특별한 이유로 여행 중 보조기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만 65세

네, 여름방학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외 관광을 선택합니다. 네, 국가안전기관은 일전에 안전알림을 발표해 해외 관찰 시 절묘한 계책이 숨겨진 기념품은 절대 구매하거나 가져와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러한 물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관광에서 만난 살아있는 특산물, 그래하면 현지 특유의 이색 애완동식물 등 살아있는 동식물은 각종 유해 생물과 병

입국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물품과 의료 등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실수로 부적절한 동식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일부 개조된 선물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해외 스파이 정보기관은 가방걸이, 열쇠걸이, 목걸이, 귀걸이 등 눈에 띄지 않는 소품들을 더

국가안전기관은 해외 관광 시 행동이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으로 열정적인 해외 인원에 대해서 높은 경각심을 요지하고 상대방이 기념품 증정 등 요구를 제기할 경우 해외 첩보 정보기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해외 관광 중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귀국 후 즉시 12339 국가안전기관 신고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최근 여러 지역은 40도 이상의 극심한 고온을 겪고 있고 네, 일부 지역의 야간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무더위가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직면해 사람들은 옅은 색상의 옷이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과연 정말 그럴까요? 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점심에 같은 소재로 된 검은색, 흰색, 빨간색 옷을 베란다에 넣어 햇빛에 노출시키고 모든 옷에 온도계를 올려놓았습니다. 5분 후 흰색 옷의 표면 온도는 38.7도로 빨간색과 검은색 옷의 표면 온도가 모두 40도 이상에 비해 견저히 낮았는데 네, 연한 색상의 옷이 시원하다는 직감에 부합되었습니다. 네, 20분 후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네, 빨간색 옷은 36.5도로 가장 낮았고 검은색 옷은 36.9도로 그 뒤를 이었으며 흰색 옷은 37.1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핵심 원리를 말하자면 네, 의류가 빛과 열을 흡수하고 반사하며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함께 시원함을 결정합니다.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 햇빛 자외선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고 열복사 중에 적색광과 적외선을 반사하여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옷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신체가 일부 열을 반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람들을 더욱 시원하게 느끼게 합니다. 네, 흰색 옷은 빛을 반사하고 열을 덜 흡수하여 단기적으로 더 시원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출 시 방열이 좋지 않아서 열이 쌓이기 쉽고 자외선 보호가 약합니다. 네, 검정색 옷은 열을 빠르게 흡수하지만 네, 방열 효율도 높아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적당해집니다. 네, 결론을 말하자면 네, 같은 소재 의류의 경우 야외에 짧은 시간만 있다면 연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다면 붉은색 옷이 열을 더 잘 발산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나 서늘한 곳에서는 어두운 색상의 옷이 열을 흡수한 후 빨리 발산하기에 더 편안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아창적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아창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아창족은 소승불교 신도가 많았습니다. 양하와 노서 일대의 아창족은 귀신 숭배와 조상 숭배를 해왔으며 그 주요한 종교 명절로는 관문절과 개문절, 살수절, 소백시 등이 있었습니다. 또 아창족 특유의 전통 명절로는 횃불절, 월어절, 교화절, 춘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횃불절과 월어절은 그 규모가 크고 활동 내용도 풍성합니다. 그럼 먼저 월어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는 양하 지역 아창족의 성대한 전통 민족 명절입니다. 해마다 음력 초 나흗날이 되면 양하 지역의 아창족은 사면팔방에서 월어대에 모여와서 함께 월어물을 추면서 명절을 즐깁니다. 월어대는 그 높이가 한 미터 정도 되고 길이와 너비가 4미터 정도 되며 그 주황에는 높이가 6미터 정도 되는 폐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 나무로 조각한 활을 놓습니다. 이는 아창족이 전하는 인류의 시조인 저파마가 이 활로 요괴가 만든 가짜 태양을 쏴 떨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왼쪽 폐루 꼭대기에는 빛나는 태양을 그려놓고 오른쪽 폐루 꼭대기에는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을 그립니다. 태양과 달 아래에는 아창족 여성 복장의 여러 가지 컬러 도안들이 그려져 있고 이는 아창족의 조상인 저미마가 후손들을 위해 만든 용이와 봉황 치마를 상징합니다. 명절은 인류의 시조인 천공지모 저파마와 저미마가 세상을 열고 백성을 위해 해악을 제거했으며 인류에게 복을 마련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현대에 와서는 사회주의와 아창족의 행복한 생활을 기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지방 관원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여러 민족 대표팀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아창족의 전통 스포츠인

탈춤, 봉술, 권술과 노래대창, 명절 등불놀이 등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명절은 제례와 같은 엄숙한 내용과 사람들의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어우러져 자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명절 되면 사람들은 제일 좋은 음식을 제물로 올리며 이어 개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만약 제삿날에 구랭이를 잡게 되면 대길날 징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어서 횃불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마다 음력 6월 24일은 아창족이 횃불절을 쇠는 날입니다. 이 명절은 오곡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제례이며 이날에는 돼지와 소를 잡아서 제를 지냅니다. 이때면 특제한 구운 돼지고기에 쌀국수를 섞은 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주위를 돕니다. 그 날짜를 보면 울릉 조간 지역의 아창족은 음력 6월 25일에 쇠며 내용은 다른 곳과 같다고 합니다. 살수절이라는 명절을 보기로 합니다. 중국의 다른 한 소수민족인 다이족과 마찬가지로 아창족 역시 살수절을 쇠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해마다 청명 후 7일째부터 시작해 한 주간 명절을 경축합니다. 아창족의 살수절은 꽃다귀, 부처에게 공양 드리기, 축복의 물기 연기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때는 아창족의 청년 남녀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명절 때면 처녀집에서는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 집에 놀러온 총각을 대접합니다. 식사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맞으면 모두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총각은 다른 사람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음식상에 닭머리를 훔치며 처녀가 이를 발견할 경우 총각은 벌주로 술 한 사발을 마십니다. 처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처녀가 술을 마셔야 합니다. 또 총각이 닭머리를 훔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면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처녀의 비웃음도 사게 된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총각은 처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식사비용을 처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회가 후이지에라는 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는 아창족의 전통적인 집회를 말하며 대개는 음력 9월 중순에 진행합니다. 아창족은 소승불교를 신앙하는데요. 회가는 원래 일종의 종교 집회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보살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하늘에 가서 경서를 얻었으며 9월 15일에 인간 세상에 돌아오려 했습니다. 아창족 사람들은 보살을 맞이하기 위해 청령과 흰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남녀 청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이 행사는 민족 명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회가 기간에는 주로는 흰 코끼리 놀이와 청령 놀이를 벌입니다. 이는 마을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보통은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종리를 몸뚱이에 붙이며 천으로 코끼리의 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의 배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코끼리의 코를 조종합니다. 청룡은 명절 옷차림을 한 청년들이 이리저리 돌리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선보입니다. 회가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흰 코끼리와 청룡에 붉은 천을 매놓고 여러 마을의 남녀노소가 흰 코끼리와 청룡놀이 대열에 합류해서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광장에 돌아와 춤과 노래로 즐깁니다. 이때 추는 춤을 상각고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코끼리 다리북 무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창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장재인의 노래 몇 곡을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그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고춘길 작사, 신광식 작곡, 최성옥의 노래로 우리 가는 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꽃 같은 얼굴은 한철의 가지만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지키네. 장미꽃 백송이는 며칠이면 지지만 마음속 한 송이는 백년 향기 풍기네. 아, 우리 걷는 길은 따뜻한 사랑에 웃음꽃 피우고 우리가 걷는 길은 숲노래를 즐기는 기쁨이

0: 이번 주엔 고춘길 작사, 신광식 작곡, 최성옥의 노래 우리 가는 길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홍걸명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중국측 부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위원회 중국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으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부주석인 대보바 위원회 여성리사회 러시아 측 부주석이 국제기구 연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인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습니다. 허근 흑룡강 성위서기와 손림강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담당 특별대표 쿨리코바 로중우호협회 제1부주석 브로니코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변경정부 부지사 겸 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 러시아 측 주석대행이 축사를 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이 회의

를 사회했으며 남소민 성정협조석이 참석했습니다. 리홍총위원회 중북측 조석은 축전에서 중로선린우호협력조약은 중로관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서로 중로관계의 도약적 발전과 신형 대국관계의 본보기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가 민간교류의 주요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협력리사회가 양국 국민 간의 누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해 중로 양국의 각 분야 우호교류와 호혜협력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은 축전에서 이번 일련의 행사는 양국이 대화를 심화하고 민간 우호 교류를 굳건히 하며 새로운 상호작용 모델을 모색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측은 25년 전에 시작된 우위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근 성위석이는 올해는 중로선린우호협력체계를 25주년으로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흑룡강성은 중로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로 동북 극동협력 메커니즘 및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의 역할을 발휘해 진일보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통로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인문교류를 긴밀히 해 고품질의 호혜상생을 실현하며 중로지방간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실질화해 중로우위를 이어나가고 선린우호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중로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중로지방우호협력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중로 양국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일전 비자로 여는 무한경계 문화와 관광의 공생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융합발전교류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흑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프리무르스키 변경주, 아무르주, 트베르주 4개 주 문화관광부서와 함께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 제안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측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이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각각 우주 관광 코스와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소개했으며 입국 통관 편의화 및 전 과정 관광 종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심층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안서는 양측이 국경 풍경, 생태 탐방, 학술 관광, 건강 양생, 휴양 등 특색 관광 노선을 공동 개발하고 상시적인 관광객 유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지, 가이드, 서비스 등 전 과정 경영 범위를 규범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관광 등 불법 영업 현상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국경 간 문화관광 IP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 홍보 활동을 함께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관광 협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경 간 관광안전 공동 예방 통제, 비상 연계, 정보 상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광객 요구에 신속 대응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을 매개로 문화를 핵심으로 삼아 국경 간 문화예술 공연, 축제 연계, 무형 문화유산 상호 교류, 박물관 학술 연구 등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 융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심 소통의 가교를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로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중로 국경 간 문화 관광 협력, 여성 아동 사업과 가정의 고품질 발전, 중로 교육의 해 등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중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종로 여성, 아동, 가정, 우호, 교류 행사에서 양국 대표 100여 명이 주제 발음 및 원탁 대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성 역량 강화와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 구축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 종로 관련 기관이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한 여성들의 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로청년교류회 및 중로선인우호협력조약체결 25주년 교육교류회가 흥룡강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로량국대학 총장,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학자 및 학생대표 등 총 150여 명이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흥룡강 유태자치주 중로청년대화 메커니즘 출범식이 열렸으며 중로학교 간 협력협정 체결 및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할빈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성의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이 171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흥룡강성 일반 무역 수출입은 1480억 9천만 원으로 6.1% 증가해 전성 대외 무역 총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서행 무역 수출입은 157억 6천만 원으로 11.2% 늘어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가공 무역 수출입은 30억 4천만 원으로 24.2% 증가해 1.8%를 차지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기타 브릭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흥룡강성 대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액은 1583억 2천만 원으로 10.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10개 브릭스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은 1396억 6천만 원으로 9.5% 늘었습니다. 상반기 흥룡강성 자동차 수출액은 37억 원으로 154.5% 급증해 수출 총액 증가를 4.8%포인트 견인했습니다. 생태 캠핑, 귀원, 반려동물과의 교감, 레저 스포츠 등이 한자리에서 가능한 야취공원이 일전 공식 개원했습니다. 야취공원은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축제 행사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생태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진흙탕 미꾸라지 잡기, 에어돔 놀이왕국, 호수 둘레 생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전기차 대여 서비스도 제공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재 방 안에서 더는 물건 부수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정사조는 베란다를 통해 한목재 방에 들어간다.
1: 식사해요. 밥 먹어요. 괴로워 말아요. 못 치면 말죠. 그까짓 게 뭐가 대수예요?
0: 정사손이 한목지를 위로하려 애쓰지만 한목지는 시험 등록 장소에서의 정경을 잊을 수 없다. 시험 자격을 박탈당하고 돌아서서 가던 한목지는 갑자기 사람들을 밀치고 등록 일꾼 앞으로 온다.
2: 누가 규정했어요?
3: 왜다?
2: 개뿔 같은 규정! 규정을 내놓아!
3: 왜다?
2: 봅시다! 왜 못치니까? 멀쩡한데 왜 못치니까 말입니다! 왜?
3: 진정아, 젊은이!
2: 군더비! 군더비 줘요! 돈을 돌려줘요! 개뿔 같은 규정이야!
3: 다시, 다시! 남분, 남분!
0: 시험 등록 장소에서 돌아온 후 줄곧 말 한마디 없던 한목지는 종사손의 말에 갑자기 입을 열고 벼락 같은 화를 낸다.
4: 그까짓 거?

0: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알아. 우리 세대로 놓고 말하면 재생할 수 있는 기회고 운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1: 기회는 많아요. 꼭 대학에 가야 돼요.
0: 대사, 짜증나. 좀 조용히 있게 나가줘.
1: 헤밍웨이라 사람이 그랬잖아요. 쓰러질지언정 패할 수는 없다고. 외국 사람도 그렇게 용감한데 이까 좌절이 다 뭐예요?
0: 나가!
1: 어쨌든 난 목지 씨 곁에 있을 거예요.
0: 곁에서 뭐래? 왜 내 곁에 있는가고? 나 끝장이야! 평생 부모님 덕으로 살아야 돼. 이방에 갇혀 성냥갑이나 붙여야 된단 말이야.
1: 998? 됐어요. 또 1000개예요. 이거 가져가면 또 기록을 깨요. 11원 벌어요.
0: 정말?
1: 응.
0: 가자, 또 받으러 가자. 다 끝났는데 곁에 왜 있어?
1: 그럼 평생 끝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0: 바보야, 아직도 모르겠냐? 어? 이제야 알겠어. 이 다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알아야 했어. 생활의 문턱은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거 난 이제야 알게 됐다고. 꿈을 향한 문이 꽁꽁 닫혔어. 나가! 나가!
2: 동독을 거절당하고 쫓기다시피 빠져나오던 정경이 한목재 가슴을 아프게

0: 안방으로 들어온 정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어머니 진혜화의 앞에 마주앉는다.
1: 엄마.
2: 정연아.
1: 응?
2: 지금은 네가 유일한 희망이야. 열심히 공부해. 시험 잘 봐.
1: 그럼 오빠는 어떡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방법을 대보래요.
2: 조생제도는 나라에서 정한 거야. 얼마나 대국무사한데. 불가능해.
1: 오빠 너무 불쌍해요. 오빠 시험 자격만 있으면 꼭 제일 좋은 대학에 가요. 불공평해요.
2: 묵지는 기회만 있으면 꼭 붙을 수 있어. 복경대학 문제 없어.
1: 그러게요. 엄마.
0: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선 진혜화는 책상에 놓인 매교정이며 과일 통조림들을 들어 한정연에게 넘겨준다.
2: 너를 주려고 산 것들이야. 영양을 보충해야지. 학교에 가서 먹어. 매일 영양을 보충해. 저녁에 밤을 새면서 공부하지 말고 노력해야 해. 우리 딸 명심해. 지금 넌 아버지와 엄마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야. 힘내.
1: 알았어요.
2: 가봐.
1: 네, 갈게요.
2: 응, 힘내.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지만 시험 등록을 위해 조를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다.

0: 그들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손전등 불을 비로 책을 보며 레일의 시험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한경선이 손비서와 함께 이곳을 찾아온다.
1: 애들이 고생이구만.
2: 듣자니 요즘 대학 입시 등록을 한 학생이 수천 명이나 된답니다.
1: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게 수험생들을 살뜰히대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조건에 부합되면 다 기회를 줘야지.
2: 네.
1: 아이고, 10년이네.
0: 현장을 살피며 걷던 한경선은 사람들 속에서 유가를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간다.
1: 유가지.
3: 아저씨.
1: 아직도 등록 못했어?
3: 아,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못했어요. 친구와 함께 번갈아 줄을 서고 있어요.
1: 추운데 옷 많이 입지?
3: 괜찮아요.
1: 내 옷을 걸쳐.
3: 아니에요. 정말 안 추워요.
1: 아니야, 안 돼. 앓기라도 하면 어떻게 시험 쳐. 자. 공부해.
3: 고마워요, 아저씨.
1: 별소리를 다 하네. 앞에 가볼게.
3: 네. 아.
0: 한경선은 단촐한 옷차림을 한 유가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걸쳐주고 자리를 뜬다. 이튿날 호용 어머니와 호용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 중이다.
4: 어머니, 오늘 감자 채가 짜요. 맛없어요.
5: 속도 편하구나. 걱정도 안 되니? 너 색시 지금까지 안 왔는데 찾을 생각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하니?
4: 일이 있다잖아요.
0: 반찬을 집어 입에 넣던 호용 어머니는 너무 짠 맛에 몸을 흠칫 떨며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푸념을 계속한다.
5: 무슨 일인지 알아?
4: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물어보면 되죠.
5: 에휴, 내가 물어봤어. 정부에서 대학생을 모집하는데 누구든 치라고 한대. 뭐라더라? 대학시험?
4: 대학시험? 10년 넘게 잠잠했다가 왜 또 시작한대요?
5: 그러게 말이야. 내 보기엔 네 색시도 들떠 있어. 요즘엔 밥 먹을 궁리도 없이 맨날 책을 안고 헤매. 이것 봐, 이거. 이게 언젠데 아직도 안 와.
4: 아, 어머니, 원래 그래요. 책으로 끼니를 때워요.
5: 지금은 달라. 이전엔 그래도 집에서만 책을 들고 있었어. 네 색시가 정말 대학에 붙으면 난 색시를 빼앗겨.
4: 에휴, 걱정 마세요. 대학생이든 소학생이든 내 마누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0: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해 유가는 학교에 가 있기로 결심하고 간단히 짐을 챙긴다. 이를 지켜보던 호용이 유가를 말린다.
4: 집을 놔두고 학교에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6: 학교에 한 달 정도 있을 건데 인차 지나가요. 그리고 학교가 조용해요. 방해도 없고.
4: 집은 어쩌? 빨래, 밥 누가? 나와 엄마한테 다 밀어버리면 안 되지.
6: 등록 다 했고 지금 제일 바빠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서 복습하기 편리하거든요.
4: 집에서 복습하? 방해 안 할게. 하고 싶은 대로.
6: 한 달이 인차 지나가요. 치고 바로 올게요.
4: 안 돼요. 동의 안 와.
7: 대영아!
0: 어머니가 부르는 바람에 호영은 유가와 이야기를 하다만다. 방을 나가면서 호영이는 다시 한 번 유가에게 짐을 놓는다.
4: 동의 안 했어.
0: 속상한 얼굴로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유가는 결심한 듯 짐을 들고 집을 나선다.

0: 여보.
1: 얼마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텅 빈 방안을 둘러보는 호영이 얼굴이 사납게 굳어진다. 한목진의 집. 한목지가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정원을 거닐고 있다. 기높이 자란 나무를 등지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잠시 후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한목지 얼굴에서 락담과 절망의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그 어떤 큰일을 결심한 듯 비상함이 감돈다. 한목지는 자신의 생각을 굳힌 듯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0: 종사존네 고향마을. 종성이량 쪽에 커다란 광주리를 건 밀대를 메고 집집을 누비고 있다.
1: 들어가세요.
2: 다음에 또 오게.
1: 네네네. 네, 네.
2: 아, 길에서 조심하고.
1: 네, 명심하세요.
2: 아, 그래. 네.
3: 정성이 또 지내가?
1: 그래, 또 채소 들러 다녀.
2: 정성이 왜 이제 와? 한참 기다렸는데. 자, 우리 집 꺼내.
1: 이건 몇 건입니까?
2: 두 근이요.
1: 두 근이죠.
2: 네. 그래, 수고해줘.
1: 다시 와서 봐요.
2: 그래.
1: 서시 알려줄게요.
2: 그래.
1: 아주머니, 아주머니, 다 됐습니까?
2: 됐네, 됐네.
1: 주세요, 먹이.
4: 여기 있네.
1: 제 시간이에요.
4: 길에서 조심해. 응? 다 세어봤어. 딱 24개야. 깨지면 배상해.
1: 22개겠죠.
4: 세어봐. 24개야.
1: 하나, 둘, 셋. 됐어요. 24개. 비싸게 팔아줄게요.
4: 수고하게. 대단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서 우리까지 덕을 보네.
1: 아니, 아니, 아니. 별거 아닙니다.
4: 길에서 조심해.
1: 네.
0: 종성이 어느 집 앞에서 달가를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담는데 마침 장회계가 저쪽에서 오고 있다. 달가를 담아놓고 일어서려던 종성은 못 본 채 지나치려는 장회계를 불러세운다.
1: 에이, 장회계, 장회계.
5: 그 집엔 팔 게 없어. 팔아줄게.
6: 주제넘게 조동이만 따라가지고 온 동네를 돌며 이만한 채소를 거두다가 아무 때도 독이 쩔어 잡혀갈 거야. 누가 보겨?
0: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건뜩 쳐든 장회계는 종성의 말에 곱방귀를 날리며 고개를 휙 돌린다. 장회계가 자리를 뜨자 종성은 장회계의 등 뒤에 대고 그의 흉내를 낸다.
1: 어여, 누가 감히 나를 잡아가겠어.
4: 길에서 조심해.
1: 조심하세요.
4: 값을 잘 받고.
1: 나로 챙길게요.
4: 조심해서 가.
1: 걱정 마세요.
4: 그래.
1: 갑니다. 에이, 채소를 팔겠으면 주세요. 시내에 가져가면 큰 돈 법니다.
0: 한목진의 집. 정사손이 잘못한 어린애 마냥 두 손을 양쪽 다리에 붙이고 서 있는다. 한목지가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지르고 정사손의 주배를 돌아 슬렁슬렁 걷고 있다. 방에 있는 둥근 상우에는 뾰족한 송곳이며 벤치며 나무 잣대가 놓여 있다.
7: 벌써 세 날째야. 아? 진보가 전혀 없어.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이거 봤어? 다 너한테 쓸 거야.
8: 다 나한테 쓴다고요?
7: 어쩔 수 없지. 아. 에? 송곳, 신바닥 누비는 걸로 네 볼을 찌를 거야. 벤치, 이갈론 손톱을 비틀고 그러면 심장까지 짜릿해 날 거야. 에? 이건 자, 손바닥 때리는 거. 그리고 장병기, 이걸로 엉덩이를 때릴 거야.
8: 강설금을 고문하던 거잖아요.
7: 아이고, 붉은 바위를 봤네.

0: 아, 그가 타곤 못비기지. 대꽃챙이 고문의자 고추물은 안 쓸게. 이거 봤지? 이게 뭔지 알아? 선인장. 내 턱 밑에 둘 거야. 졸려서 머리만 떨구면 곰보딱지가 돼버리는 거지. 선인장 영어로 뭐야?
1: 어?
0: 아유 말해. 제가 말고.
1: 네?
0: 선인장 영어로 뭐야? 빨리. 빨리.
1: 선인장.
0: 빨리. 손 내놔.
1: 아, 생각해보고요.
0: 손 내놔. 늦었어. 야, 이리 줘. 이리 줘.
2: 겁에 질린 종사돈이 뒤로 물러서지만 한목진은 사정없이 몰아붙인다.
0: 어?
2: 종사선이 쭈겟거리며 주먹을 내밀자 한목지가 잣대로 손을 찌르며 주먹 쥔 손가락을 하나씩 편다.
0: 펴. 아, 펴.
1: 에이, 진짜 떨려요?
0: 펴라고. 어, 펴. 아, 한 번 더 물어볼게. 선인장 영어로 뭐야?
1: 선인장 모르겠어요. 아빠.
0: 생각났어?
2: 종사선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한목진은 이번에 송곳을 들고 종사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찌를 것처럼 한다.
0: 영어로 뭐야?
1: 잘 달려요. 생각할게요.
0: 뭐야?
1: 생각할게요. 진짜 생각할게요.
0: 영어 책을 봐.
1: 선인장.
2: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 급히 책을 들고 번지는 종사손을 보며 한목진은 혼자 피식 웃더니 곧 정색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종사조는 단어를 찾느라 여념이 없다.
0: 빨리!
1: 선인장, 아, 모르겠어요.
2: 드라마 인생 향연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28번째

0: 마을 사람들의 채소를 한가득 거두어 광주리가 넘쳐날 듯이 담은 종성이 시내에 들어선다. 종성이 한 골목을 지나는데 마당을 쓸던 한 젊은 여인이 그를 불러세운다.
1: 저기요.
2: 네.
1: 아, 그게 뭐예요?
2: 아, 이건 싱싱한 농산물입니다. 보시겠습니까?
1: 들어오세요.
2: 네.

0: 여기 내려놔요.
1: 아, 네.
0: 봅시다, 뭐가 있는지.
1: 싱싱한 채소지요.
0: 여기는요?
1: 버섯과 달걀이고요.
0: 달걀?
1: 예.
0: 볼게요.
1: 오늘 금방 나온 겁니다.
0: 달걀이 괜찮네요. 얼마나 있어요?
1: 예, 24알입니다.
0: 24알. 이러자요. 량표 15근으로 바꿉시다.
1: 15근은 너무 적습니다. 15근이면 못 바꾸죠.
0: 전번엔 12근으로 20알 바꿨는데요.
1: 12근으로 20알?
0: 진짜예요?
1: 매출이 알이겠죠.
0: 아유, 이것보다도 큰데 매출이 알이라니요. 달걀이에요.
1: 아니, 달걀은 선물할 건데요. 20근이면 몰라도. 그래요, 20근만 준다면 다 드리죠. 아님 남 주겠습니다.
0: 아휴, 그럼 18근으로 해요.
1: 그냥 선물할게요.
0: 에? 아유, 사람 주참. 아, 됐어요 됐어요. 20근 해요, 20근. 잠깐만요, 량표 가져올게요.
1: 네. 서두르지 마세요.
2: 이 문제를 봐. 아무리 애들어 봤자 이게 중점이야.
3: 한목진의 집. 한목지가 종사전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진애화가 들어서며 사전을 부른다.
4: 사전아, 여기 있었어? 얼른 아줌마를 도와 밥해.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
3: 진애화의 말에 사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일어서서 방을 나간다.
5: 사전아.
2: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4: 뭔데?
2: 내일부터 가사는 엄마와 아주머니가 많이 하세요. 사전은 대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전이가 대학?
2: 네.
4: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붙을 수는 있고?
2: 당연하지요. 내가 있는데.
4: 큰 소리 치긴. 네가 무슨 개수순으로? 그리고 대학 붙으면 누가 널 돌봐? 할목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2: 됐어요, 어머니. 상관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요.
4: 하긴 뭘 해. 한석이는 알아? 잘 들어. 이건 엄숙하고 진지한 일이야. 이랬다 저랬다 뭐야. 안 돼. 나왔지.
3: 한병선의 사무실. 문건을 보던 한병선이 잠깐 안경을 벗어놓고 서랍에서 약을 꺼내 먹는다.
6: 여보세요. 그래. 기관식당? 무슨 일인데? 그런 일은 없어. 이름이 뭔데?
3: 잠시 후 뒷짐을 지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한병선의 곁으로 정성이 가까이 다가서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7: 아저씨,
6: 아하.
7: 배를 끼쳐서 죄송한데 사전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배를 끼치는 거 질색합니다. 네?
6: 아니, 자네 어떻게 우리 기관 식당에 채소를 가져올 생각했어?
7: 제 채소가 있긴 많습니다.
6: 인기가 많다.
7: 오는 길에 이것저것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채소가 싱싱하고 먹음직하죠. 어디든 없거든요. 그러니 이 좋은 거 어깨 남한테 줘요. 안 되죠. 여기 식당에 줘야죠. 당에 충성하는 마음으로요.
6: 충성하는 마음. 보안이 물자 공급이 딸리긴 허. 공급 경로가 단일하니까.
7: 네.
6: 어떻게 농산품과 시내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까? 이게 관건이지.
7: 제가 연결시켰습니다. 아, 자원적인 매매는 지지해야지요.
6: 아니지, 그건 다루어. 뭐, 자네 오는 길에서는 개인 거래를 했지만 기관식당은 다루어. 우린 엄격하고 체계적인 구입 제도가 있어.
7: 채소 사는데도 제도가 있습니까?
6: 당연하지. 그러니 경솔해서는 안 돼요. 이틀이 멀다 하기 오면 내 한 달 노임으로도 모자라오.
7: 아, 그럼요, 그럼요.
6: 근데 자네 오늘 나를 일깨워줬어.
7: 쓸모있지요. 그럼
5: 우리 집에
7: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가겠습니다. 사돈이한테 꼭 비밀로 하고요. 갑니다.
6: 아, 아 가봐.
7: 필요하면 얘기해요.
6: 아.
7: 갑니다.
4: 조직도 교류를도 없어. 원칙성도 전혀 없고. 정말 즉흥적이야. 대학 시험? 붙어도 뒷바라지 않아.
3: 진해화가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퇴근한 한병선이 집에 들어선다.
6: 혼자서 뭘 중얼거리요?
4: 여보.
6: 아.
4: 문 닫아요.

0: 왜 그러노? 어?
1: 앉아요.
0: 아, 잘게. 왜 그러?
1: 날 봐요.
0: 아?
1: 여보, 정식으로 통보할게요. 사선이도 대학 시험 칩니다.
2: 진해화의 말에 한경선 역시 논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잠시 할 말을 잃는다.
0: 사소니가?
2: 진해화의 사무실. 류초농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노크한다.
3: 젠제임, 찾으셨습니까?
4: 들어와.
3: 네. 류 과장, 수고스럽겠지만 부탁할게.
2: 무슨 일입니까?
3: 뭐냐 하면 사촌이 대학 시험을 치려는데 네. 등록표에 공사 도장을 찍어야 돼. 요즘 사촌인 시간이 없으니까 류 과장이 수고해주게.
4: 네, 바로 갈게요.
3: 고마워.
4: 네.
3: 아, 묵지도 참. 살림살이하는 애를 보고 대학 시험은 왜 치게 하고. 대학에 붙기라도 하면 앞으로 제 처지가 달라지겠는데.
2: 문을 나서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진해화의 말을 듣던 류춘홍의 두 눈이 갑자기 전기로 반짝인다. 한목진의 집. 책상을 사이두고 마주 앉은 종사존이 한목진의 물음에 바싹 얼굴을 들이대며 대답한다.
5: 어머님이 해줬다고?
6: 네. 어머님이 공부에만 집중하라면서 대신 다 해줬어요.
5: 입에 꿀을 발랐구나. 말끔하다 어머님, 어머님.
6: 그럼요. 묵지 씨 어머니자 내 어머님이죠. 결혼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님이죠. 어때요? 안 되겠죠?
5: 나한테 불경하면서 큰 소리치기. 어리야, 한 시간 내로 장문 한 편 써.
6: 준비 못했어요.
5: 안 써? 벌이 기다리는데.
2: 한목지가 득이양양해하는 종사손의 코앞에 송곳을 내어 보인다. 그 바람에 한껏 들떠있던 종사손의 표정이 대번에 우거지 상이 된다. 만년필을 뽑아든 종사손이 한목지 얼굴을 흘끔 쳐다보고는 입을 삐죽이며 장문을 쓰기 시작한다. 한편 한경사는 손비서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0: 회의에서 불 좀 질러야겠네. 농촌 생산력과 생산관계, 농민들의 개인 땅 확대에 관해서.
7: 한석이, 남들은 한석이가 농촌 상황을 모르고 농민들에게 그...
0: 돌아나는 거지. 우리 친척들은 다 시골 사람들이야.
2: 한목진의 집. 조방에서 진해화가 제설을 썰고 있다. 장을 보고 들어서는 정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묻는다.
8: 아니, 진주임. 네? 왜 직접 하십니까, 사촌은요?
3: 하자, 공부해요. 대학 시험 친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거들어줄게요. 어딜 갔댔어요?
8: 아, 장 보러 갔던 김에 카드에가 당비를 냈지요.
3: 그저께 냈잖아요.
8: 아, 그땐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갔습니다.
3: 아,
8: 이리서요.
3: 아니, 아니,
8: 갈게요.
3: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8: 아유, 보세요. 됐죠? 이리 봅시다.
3: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8: 비가 납니다. 자, 자, 얼른 약 바르시죠. 자, 자.
3: 여보, 얘기 좀 해요.
2: 가래빈 손가락을 처치하고 난 진해화가 서재로 들어온다. 진해화가 책상 앞으로 다가오자 한경선은 보던 책을 덮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다.
0: 에휴, 해보.
3: 묵지가 대학 시험, 아니지, 묵지가 사전에 대학 시험을 도와주고 또 이 집의 가사는 내가 아줌마를 도와해주고 난 뼈가 빠지게 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묵지를 좀 봐요. 사전이 때문에 지쳐서 무슨 꼴이 됐는지 보라고요. 모른 척 할래요?
0: 아, 맞소. 대학 시험은 누구에게나 일생의 대사요. 원래는 온 가족이 사전을 내어 싸고 돌아야지.
1: 치, 꿈 깨요.
0: 이런 이런 아직도 친딸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렇소. 에이 틀렸어.
1: 친딸은 무슨 뭐가 틀려요? 노망 들었어요? 지금 사전에 대학 시험을 도와줘서 그러다 덜거 붙어서 재구실을 한답시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네? 묵지는 목숨 바쳐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중에 어쩌려고요?
0: 이, 아니 이런다고 둘을 묶어둘 수 있겠어? 아? 어?

0: 가볍게 생각하면 틀리오. 모든 건 순리에 따르기요. 사순이가 가겠다는 것도 그건 정상이요.
1: 저, 그럼 우린 뭐예요? 남 좋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건 아니지. 내 보기엔 요즘 묵지의 상태가 좋더구만. 아, 묵지의 도움으로 사순이가 붙으면 우리 아들이 대학생을 양성시킨 거요. 아, 그러면 성취감도 생길 거고. 이런 능력은 누구한테나 있는 게 아니요. 아, 그리고 우리 보고 지도하라면 돼요? 중학교도 못 붙어.
1: 각오가 정말 높네요.
0: 아, 각오가 아니요. 아, 참.
2: 한병선은 손목에 걸었던 시계를 벗어 진해화의 앞에 내놓는다.
0: 좀 기여해야겠어. 아들한테 줘. 솔직히.
1: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0: 복습할 때 필요하. 아?
1: 왜 이래요?
0: 아이고, 주워.
1: 그럼 당신은요?
0: 그저 편하면 돼요.
1: 편하다니요?
0: 자, 뭐 사손이가 대학에 가면 아들놈은 뿌듯할 거요. 아, 그래서 선물 나는 거요. 그럼 저도 좋고, 아, 나도 좋고, 맞지?
1: 자랑스럽네요. 아니, 여보, 입이 아프게 말해봤자 결국 헛소리 했네요. 그렇죠?
0: 아니지. 그거 뭐 시계를 가졌잖소.
2: 한병선은 시계를 들고 서재를 나가는 진해화를 웃음으로 바래주고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진해화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여느 때 없이 밝은 표정을 한 류춘홍이 노크하며 들어선다. 진주임.
3: 아, 진주임. 맡겨준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했습니다.
4: 수고했네.
2: 류춘홍이 건네준 등록표를 받아들고 보던 진해화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진다. 공사 의견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이 씌어있다.
1: 동의 안 해? 왜 안 해?
4: 진주임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내가 언제 동의 안 한다는 뜻으로 말했어?
4: 저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림살이하는 애가 대학에 가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1: 누가 안 된다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했어? 그런 뜻이 없었어. 변하긴 꼭 변해. 시골 계집애가 대학에 붙어서 지식이 늘고 눈이 트이면 역사적인 변화가 있기 마련이야. 쳐야지. 대학 시험은 꼭 쳐야지. 가서 다시 해와.
4: 그럼 등록표는
1: 다시 만들게.
2: 말문이 막혀 등록표를 쥐고 사무실 나가는 류춘홍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해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1: 내 뜻을 저렇게 마구 이해해? 언제 그런 말 했는데?
2: 학교 의무실. 육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반 동료가 들어서며 그를 부른다.
5: 육아.
6: 네.
5: 남편 단위에서 전화 왔는데 남편이 상했으니 집에 가 돈을 갖고 병원으로 가라.
6: 아, 네네, 고마워요. 아.
2: 육아는 서둘러 책을 정리하고 부랴부랴 사무실 나선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육아가 서랍에서 저축 통장을 찾고 있을 때 자물쇠를 챙겨 들고 담벽 구석에 숨어있던 호영이 어머니는 살금살금 출입문 앞으로 다가와 문을 잠근다. 자신이 갇힌 줄 감감 모르고 있는 요가는 저쪽 통장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호영이 어머니를 부른다.
6: 응? 어? 어머니! 문이 왜 잠겼죠? 뭐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문을 왜 잠궜어요? 창문까지? 아니!
7: 못질했어. 헛고생하지 마. 창문도 마찬가지야. 단단히 잠갔어. 잠자코. 내 말 들어. 날 탓하지 마. 네가 도망치면 대용이가 또 녹슬리러.

0: 오늘 날면 집에 있어. 쓸데없이 나돌지 말고 애도 안 낳고 공부는 왜 하고 시험은 왜 쳐?
1: 아,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나가게 문 좀 열어줘요.
0: 요가야, 대영인 우리 호신의 외독자야. 시집 왔으면 호신의 대를 잇는 건 내 책임이야.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호신의 며느리란 걸 명심해. 말 들어. 가서 누워서 쉬어라. 밥 해줄게.

드라마 인생향연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 기념대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홍걸명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중국측 부주석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위원회 중국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으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부주석인 데보바 위원회 여성리사회 러시아 측 부주석이 국제기구 연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인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의 축전을 대독했습니다. 허근 흑룡강 성위서기와 손림강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담당 특별대표, 쿨리코바 로중우호협회 제1부주석, 브로니코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변경정부 부지사 겸 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 러시아 측 주석대행이 축사를 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이 회의를 사회했으며 남소민 성정협주석이 참석했습니다. 리홍충 위원회 중북 측 주석은 축전에서 중로 선린 우호협력조약은 중로 관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서로 중로 관계의 도약적 발전과 신형 대국 관계의 본보기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로 우호 평화 발전위원회가 민간 교류의 주요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지방 협력 리사회가 양국 국민 간의 뉴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해 중로 양국의 각 분야 우호 교류와 호혜 협력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티토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은 축전에서 이번 일련의 행사는 양국이 대화를 심화하고 민간 우호 교류를 굳건히 하며 새로운 상호작용 모델을 모색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측은 25년 전에 시작된 우위의 바통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이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근 성위서기는 올해는 중로 선린우호 협력 체결 25주년으로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흑룡강성은 중로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로 동북 극동협력 메커니즘 및 중로우호평화발전위원회 지방협력리사회의 역할을 발휘해 진일보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고 통로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밖에 인문교류를 기밀해 고품질의 호혜상생을 실현하며 중로지방간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및 실질화해 중로우위를 이어나가고 선린우호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중로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와 레빈들이 함께 중로지방 우호협력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중로 양국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일전 비자로 여는 무한경계 문화와 관광의 공생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융합발전교류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흑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경주,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아무르주, 트베르주 4개 주 문화관광부서와 함께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 제안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측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이 고품질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각각 우주 관광 코스와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소개했으며 입국 통관 편의화 및 전 과정 관광 종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심층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안서는 양측이 국경 풍경, 생태 탐방, 학술 관광, 건강 양생, 휴양 등 특색 관광 노선을 공동 개발하고 상시적인 관광객 유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행사, 호텔, 관광지, 가이드, 서비스 등 전 과정 경영 범위를 규범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관광 등 불법 영업 현상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국영과 문화관광 IP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 홍보 활동을 함께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관광 협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영과

중도국경간 문화관광협력, 여성아동사업과 가정의 고품질 발전, 중도교육의회 등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중도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도 여성, 아동, 가정, 우호, 교류 행사에서 양국 대표 100여 명이 주제 발언 및 원탁 대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성 역량 강화와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 구축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 중도 관련 기관이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한 여성들의 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도청년교류회 및 중도선인우호협력조약체결 25주년 교육교류회가 흥룡강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도량국대학 총장,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학자 및 학생대표 등 총 150여 명이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흥룡강 유태자치주 중도청년대화 메커니즘 출범식이 열렸으며 중도학교 간 협력협정 체결 및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할빈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성의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이 1,71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흥룡강성 일반 무역 수출입은 1,480억 9천만 원으로 6.1% 증가해 전성 대외 무역 총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서행무역 수출입은 157억 6천만 원으로 11.2% 늘어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가공무역 수출입은 30억 4천만 원으로 24.2% 증가해 1.8%를 차지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기타 브릭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흥룡강성 대 1대1로 공동건설 국가 수출입액은 1,583억 2천만 원으로 10.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 10개 브릭스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은 1,396억 6천만 원으로 9.5% 늘었습니다. 상반기 흥룡강성 자동차 수출액은 37억 원으로 154.5% 급증해 수출 총액 증가를 4.8%포인트 견인했습니다. 생태 캠핑, 귀원, 반려동물과의 교감, 레저 스포츠 등이 한자리에서 가능한 야취공원이 일전 공식 개원했습니다. 야취공원은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축제 행사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생태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 진흙탕 미꾸라지 잡기, 에어돔 놀이왕국, 호수 둘레 생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전기차 대여 서비스도 제공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75번째 시간입니다. 덕견이가 소리치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급히 구들 한끝으로 기어갔다. 그는 가는 실을 토하며 벽을 따라 내려오는 작은 거미를 조심스레 잡아 두 손에 받쳐들고 어머니 앞에 가져왔다.
1: 어? 어? 봐, 엄마. 아직도 실을 토하고 있어. 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녁 거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침 거미는 재산을 가져다 준다고 해. 엄마, 그렇지?
0: 어머니는 흥미를 가지고 떠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웃었다.
2: 그래, 그렇단다. 지금은 저녁이니 꼭 좋은 소식을 알리러 왔을 게다.
1: 오라, 맞아요. 여기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
0: 득견이는 더욱 방글거리며 좋아서 두 손으로 거미를 못 달아나게 감싸쥐었다.
2: 아마도 내 형이나 누나가 집에 오려나 보다.
3: 어머니는 아직도 미신을 믿어요?
0: 수자는 솥에서 밥을 한 그릇 퍼들고 구들에 올라오며 어머니에겐 퉁을 주고 동생에게도 빈잔을 준다.
3: 너는 아동단원이라는 게 그런 허튼 소리를 믿고 다녀?
1: 응? 지금은 회의중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야. 넌 단장이지만 날 간섭 못해.
0: 득견이는 누나에게 대들고 나서 다시 어머니를 보며 정색하고 말했다.
1: 엄마, 이전엔 형님 누나가 돌아와도 난 거미가 소식을 전해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이번엔 꼭 굉장한 좋은 일일 거야.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몰라.
2: 뭐? 네 아버지가?
0: 어머니는 어망결에 아들의 말을 곱씹고는 입을 다물고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3: 정말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몰라.
0: 수자도 미신이라고 퉁을 주던 것을 까맣게 잊고 흥분해서 말을 받았다.
3: 어젯밤에 난 꿈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걸어오는 걸 봤어.
1: 달아나! 거미가 달아나!
0: 덕견이는 고아되며 벽 밑까지 기어간 거미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수자는 꿈 이야기를 걷어치우고 다가와서 덕견이의 손을 끌어당겼다.
3: 잡지 마라! 가만 놔둬! 거기 어느 쪽으로 가나 보자.
1: 그걸 봐서 뭐래?
3: 너 이제 봐라. 거미가 남쪽으로 달아나면 아버지가 돌아오고 딴 곳으로 가면 아니야.
1: 그건 왜?
3: 먹통구리야. 어? 아버지는 동북에 가지 않았니? 동북은 북쪽에 있으니 돌아오자면 남쪽으로 걸어와야지.
0: 처음에는 그들 오누이가 주고받는 말을 무심히 듣고 있던 어머니도 수자가 이렇게 말하자 저도 모르게 그 거미를 지켜보게 되었다. 모자 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미는 불빛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누런 벽을 따라 고추 우로 기어 올라갔다. 거미가 높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와 두 아이의 가슴도 더욱 빨리 뛰었다. 거미는 드디어 갑자기 멈춰서더니 북쪽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실망의 한숨을 지으려 하는데 거미가 또다시 멈춰서더니 머리를 돌려 재빨리 남쪽으로 기어갔다. 어머니는 유쾌한 기분으로 후련하게 숨을 후내쉬었다. 그러나 애들의 기뻐 날뛰는 모양을 보고 자기의 이런 심정이 어린애 같다고 생각되어 입가에 깊게 패인 가는 주름살을 움찔거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재운 후 어머니도 배틀에 앉지 않고 여느 때와 달리 자리에 누웠다. 바람, 영원히 멎을 줄 모르는 바람이 큰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 우를 스쳐 지나 두터운 눈이 덮여있는 산들을 넘고 빼곡한 수림을 뚫고 불어와 겨울밤 산간 마을에서 제멋대로 휘몰아치며 울부짖는다.

0: 그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집인가. 애들은 따뜻한 구들에서 단잠이 푹 들었다. 집안은 쥐가 싸다니는 소리마저 없이 조용하였다. 어머니는 눈빛에 하얀 창호지를 육토록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녁 먹을 때 애들이 아버지를 그리던 광경이 아직도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끌어번지고 있었다. 그는 남편에게 생각이 미쳤다. 아니, 응당이 그의 마음은 영원히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몇 해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 생활은 그를 새 시대로, 투쟁의 소용돌이에로 깊숙이 이끌어서 아들과 딸, 강영천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 얼마나 큰 고통과 비애가 파묻혀 있었던가. 매번 깜빡거리는 불빛을 비로 잠든 애들의 얼굴을 뜯어보다가 아버지를 닮은 그들의 약간 도드라진 넓은 이마에 눈길이 멎을 때면 그는 손에 든 바늘을 멈추고 눈물을 씻으며 오래도록 묵묵히 생각에 잠기게 되고 지나간 옛일이 또다시 가슴속에 솟구쳐 올랐다.
1: 그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나 있는지. 집을 나서서 인차 죽었을 수도 있다. 길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바다 밑에 가라앉을 수... 아니야. 그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인 집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못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인 알고 있다. 그인 아직 원수를 못 갚지 않았는가? 동북은 몹시 추운 곳이다. 겨울이 되면 짐을 뱉어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언다고 하던데 그에게 옷을 지어주는 사람이나 있는지. 누가 지어줄까?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잊지는 않았을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인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소식 한 번 없을까? 그렇지, 어수선한 세월에 전할 길이 없지. 그인 고향이 해방된 줄도 모르고 왕유일 그놈이 죽은 것도 모른다. 오라, 그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누가 그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0: 어머니는 잠은 자답하면서 갈피 없는 생각을 거듭해 보았으나 결국은 절망적으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감고 말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베개 이슬 적시었다. 거미는 좋은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전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지새웠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났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다. 어머니는 어슴풀이에 들려오는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났다. 귀를 감구고 들어보니 윙윙 부르치는 한이바람에 창문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이라고 여기고 한숨을 지으며 다시 피곤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똑똑히 들었다.
2: 나요.
0: 웅글고 푸석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몹시 떨렸다. 어머니는 흠칫 놀랐다. 귀 익은 목소리면서도 매우 어렴풋하였던 것이다. 그는 급기야 구들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뒤쪽으로 난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눈가루와 함께 미처 단추를 못 채운 그의 따뜻한 가슴으로 쓸어들었다. 온몸이 눈투성이 된 사람이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상대방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지 않았으나 6년 전에 창문 밖으로 뛰어나갈 때와 똑같은 동작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1: 아니, 당신이 어떻게? 수연이 아버지!
0: 어머니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온몸의 뼈가 물러난 듯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품속에 쓰러졌다. 어머니 몸의 따스한 온기에 남편 몸에 눈이 녹아내리며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섞여 아래로 떨어졌다. 인위는 격동되어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떠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2: 뭐? 모두 살아있어?
1: 살았어요. 다 살아있어요.
2: 세상에, 정말 변했어.
1: 변했어요. 정말 변했지요.
0: 어머니는 굵은 눈물 몇 방울이 얼굴을 무겁게 때리는 것을 감촉하였다. 인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점차 맥을 풀었다. 어머니는 그를 서둘러 구들에 끌어다 앉혔다. 등잔에 불을 단 후 어머니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아직도 콜콜 자는 아이들을 깨웠다.
1: 수사야, 도쿄나, 어서 일어나거라. 아버지가 돌아왔다.
0: 훌쩍 뛰어 일어나 눈을 비비던 수사는 아버지를 보자 두 손으로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3: 아버지! 아버지! 군대 돌아왔구만요. 전 아버지를 생각한...
2: 수자야.
0: 인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움실거리더니 가까스로 웃으며 말하였다.
2: 아버지는 돌아왔다. 울지 마라. 어? 울겠다.
0: 그는 속옷을 끌어다 딸의 몸에 걸쳐주었다. 입을 꼭 담은 채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감정 속에 말려든 남편과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가슴 속에 천만 갈래의 말 못할 걱정이 솟구쳤다. 덕견이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인이는 두 손으로 그의 베개 옆을 짚고 머리를 숙여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뜯어보았다. 어머니가 다가와서 막 덕견아 하고 부르려는 것을 인이가 급히 밀막아 버렸다. 그는 얼마나 아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었으랴. 덕견이는 큰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자기를 내려다보는 사람을 보고 매우 이상스러워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4: 엄마, 누구야?
0: 인이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 덕견아, 날 모르겠니? 아버지를 몰라?
0: 덕견이는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이윽도록 보다가 기뻐서 소리쳤다.
5: 맞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진 이전 같지 않아요. 이전에는 수염이 없었는데요. 엄마도 아버지가 수염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2: 네 정기가 참 좋구나. 내가 떠날 때 넌 네 살밖에 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늙었다.
0: 어머니는 괴로운 웃음을 가볍게 짓고 수자에게 말했다.
1: 아휴, 수자야, 불을 지펴라. 아버지에게 밥을 지어드려야지.
5: 네.

어머니는 한 옆에 앉아 밥을 푹푹 퍼먹는 남편을 불빛을 비로 자세히 뜯어보았다. 남편은 늙었다. 참으로 늙었다. 웃 입술과 아래턱에는 수염이 덥수룩이 자랐고 두드러진 이마와 눈가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생과 유험을 숨겨놓은 듯 깊은 주름이 얼기설기 패였다. 억센 빛이 번쩍이던 눈에도 피곤한 기색이 적지 않게 담겨져 있었다. 등은 약간 휘었으나 아직 건장해 보였다. 남편은 매우 람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가진 풍산고초를 다 겪은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명력하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기가 소침해진 표정만은 없었고 행동에도 느리거나 쇠약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다부지고 힘이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7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